0: 나 무왕 냄새 걸어갔었지.
1: 어! 나 무왕 냈고. 나 무왕 냈고. 싸꾼 곡 많이 못 봐요, 다가.
0: 어. 때는 난 나이 냉이 뭐, 나 그, 전.
1: 어느기. 러브 기티카 핏.
0: 네, 봐요, 뭔가 봐요.
1: 러브 기포티카. 빠르게 막 봐. 나고 띵 오냐?
0: 러노, 가루를 받고. 마할리 누겨 데이닝 아쿵. 아쿵 바까 봐요. 마할리 차 데이닝 뭔가 봐요. 또. 러브 기고 니 모티 노. 오피.
1: 오피. 또
0: 소 이고. 나라. 나라. 어, 나라. 어.
1: 아, 오이. 뭐야?
0: 나가나?
1: 난 살리콘 뭔가.
0: 어. 어? 수응한 우석아 무식 과연. 따라와리야. 봐요, 방고. 달리고 올라고, 아. 어, 난 로탕 하나. 희모하는 로탕. 빈칭땅도 와. 엉마가 또 받고. 비동디노, 라보디카. 아? 악바이라, 파르르, 뚱깃 랑고 니모. 에필 나고, 나, 바바이 코. 바로 뭐, 마필 포다고, 나, 바바이 코.
1: 디노드?
0: 어.
1: 하? 러브식 코 니모?
0: 아, 비. 이건 제 달리고, 비. 아,
1: 비. 아, 니야, 니야. Hoping kayo
0: kung... Kapauwa sa imong litob-litob. Ito kayo doon nga. Ang dito na, larga. O, saman.
1: Kadiot. Murug na bali. Murug na bali.
0: At isa. Uy! Ang imong sagong gituan. Tumat na doon ha. Murug na sigbinan.
1: Uy! Pakitun di exhibition.
0: Exhibition?
1: Exhibition.
0: O, sige, larga.
1: Ang litob-litob.
0: Ah! Ah! Ah! Ah! Ah! Ah! Love you, day ko nipo. Love you, day ko. Karoon mo ka nilaw ang ibrutan akong litong-litong. Gagilong, Jodje!
2: That portion was brought to you by MX3. Dito ako bilib. This time check is brought to you by MX3. Dito ako bilib.